0: 그 내면 물로 튀어나갔죠. 인샬라 핵불 비엔날이 가야 돼.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괜찮은데 나이나 연무시하러 봐봐. 나이 هذا الصوت لازم يكون مش بشري علاقتي ولا إصابات.
1: Non farti beccare.
2: Stay